0: tutto il mondo tace. The 105
1: Zoo. Squid Game.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 si gioca al telefono. Squid Game.
2: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 아이, 예, 고인.
5: 게임일 뿐입니다.
4: 아!
5: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4: 자, 우리!
5: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4: 말레고이!
5: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말레고이.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4: 마지코서요, 세바사비!
5: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4: 아베 콜라 페니쉬를 선언.
5: 동의서 제2야.
4: 이건 도비쇼니한테.
5: 동의서 제2야.
4: 네,
5: 여러분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453번. 투표해주세요.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4: 스퀴드 게임.
6: 브라더.
5: 게임일 뿐입니다.
6: 제제제제사이.
5: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6: 마달론 눈치가 피스코 마기사이 제사이.
5: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6: 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che cosa stai cercando?
5: Maschera.
6: Ma chi sei? Chi sei?
5: Tepeggio.
6: Ma fa il numero! Hai chiamato io con la doppia, bastardo!
5: Tepeggio.
6: Ma vai a cagare, vai a cagare!